0: Viernes en Match.
1: 89.5
2: Match FM.
1: Más pop.
0: Conéctate.
1: Match.
3: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